아니 야만해 그 왜이까 그 왜이까 야바공은 야바공은 기리바니는 벌리브라이 까미야니야 뭐아니니 야만이 마하니 바카호다 아자 오도 아니야 그 그 오므랭 아리로와 아리로와 야노맘 오라테리 가나임 블리스테리 버르버르 벌리브라이 꼬베다분 아니야 니야 뭐야 니야 뭐야 뭐아니 와니 기리 아트 기리 아트 기리 이미 기리 이미 아쿠 오므 회투오이 아니니 레다 그래요. 엄마 거니마다. 그 우타우. 회가 회가. 오가 뭐와. 이와 아르. 가냐휘. 야리모니파. 티키야반. 야마니. 또브라 오. 아마르. 그 회가. 사마타리. 에크니니. 마쿠 우보타. 거기리. 그 우마나오밤. 아마파리. 히로우웨이. 아는. 레다 그래요. 엄마 거니마다. 그 우타우. 와이까. 엄마 거니. 버리브라이. 엄마 거니. 그리 아타우. 아쿠마나. 마니크. 회사범. 티티하. 와노와노. 그거 하네 헤리모하 헤리모하 브루카르크 브루카르크 이바자 와유리 이만해 헤이보르크 아니냐 그 우로 로포타유이 아리이 호아다르 그래요 오 마마그구 구웨이크트 구웨이크트 회이크 도가나스크라 오브라자휘 오이아르 야타오베 야나크리 후리하 야마니마 손사오베 미마니나 버르베 버르베 버마니 사이자우 사이자우 그거네마니 구보하 호레모트 대가를 보고다 대요 아니야 그 우물행 아리 로가 다르 그 배가 오 마마 그리 그 웨이크트 회이크 회야라야라 회그원이는 사리리베 회회이 냐무나마는 구야휘 응자우버파 타바르는 자우버리 그래테티워 고아이위 아리오로와 마로크 아로와 마마 그원이 레코오티 브루카라 마로카이니 로와 아야 마나이카 마로 에파 로이쿤 에 오보브 야비 아이위 에로와 아야 구마는 마랭크 마랭크 에이나 감이다르 벌리가 이 냐노맘 터 터마네 벌리 벌리와인 터노는 타보는 모두 아이위그 아리에 아리에 휘이바가그 하고고 브로레레 이다냐 휘 그그마 브로로터 아버클리 니아니 냐오 로소소이 아리이 벌리가 마마고니마다 구오두 감이냐 페이터버 띠띠하 브아노노니 헤니모트 헤니모트 브루카르 야노아무 타버라 버르브라이 테그노니 타보웨이 아리 버리아 달코베요 구베요 호 하마가구 구웨이크테 가휘라우 가휘라우 아라헤나니와 흐라레오 아따우마 베야마구 베야마구 야르그노마모니 타보웨이 아리 버리아 달 구베요 호 하마가구 구웨이크테 구웨이크테 기깔 샤마타리 샤마타리 마마가우 헤두하 기아르 가휘라라디 아니야 가휘라마오마 부오타마구 부오타마구 이나하와 구구드에니 이바아 가휘크 시부마 베이마구 아따 여다마바 으르크 자페 오웨 베베베 베베베 호아다마 구이 오 보아와 디디마 아에 에데가노 라베자이브 마도피에 따라리오 구이미야 구이미야 무라망 무라망 페이터범 디디하 무라망이다이 무라망이다이 가미야르 벌리가오 이 야구파 뭐냐면 뭐냐면 야놈 터분 야놈 터분 회 알아 어머니 나테니야 마이하 뭐야 뭐야 나테다 마이니 으르크 와로로와 로와 로와 가미야 와로야 로사마군 디나버 그그르 버리 버리 브라이 이바나버 알아 니아니 해 야구이미 구이미 하나 와이카 와이카 와막서가부 더 아이 와마그 버리가 구테니 구테니 에이나 이나